사랑으로수놓아진별내우주에넌다른세상을만들어주는 girl 너는내별이잖아예호주니까지금매시련도결국엔잠시니까